0: 비대? 어이 비대? 이래 가서 쟤 애들 만든다 뭐 지금 지가 하잖아.
1: 어디 줄 어디 줄 무슨? 언제 줘? 힘만 벌리게 되는 모습이야.
2: 힘만 벌면 또 왔잖아. 이티 버치 아르바이트 말할 거 버티는 거예요. 아 그게 원래 이 어디서 거 버리는 건지.
1: 빨리 가야 더 빨리 안 되네.
0: 이틀째 깨어나다. 진짜가?